전화를 받고 까먹고 다니 줄어도 빈기 좋고 시가 나가서 주는 니어로 엠마야 백불리 아래고 세바스티고라니 될 때도 오도 부서워서